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조기업발전조력정부상업세무은행정책선전및은행기업협업체결회의가거행됐습니다 IT 기술디지털본능특수교육지원수업활동이일전에훈촌시특수교육학교에서거행됐습니다향촌진흥에초점을맞춰아름다운향촌건설전문안입니다오늘은경신진조양촌에서당건설로흥변부민을인솔해살기좋고일하기좋은향촌을건설하고있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조당위통전부조공상업연합회에서연변조재정국연변조세무국연변조과학기술국중국인민은행연변조분행과공동으로주최한연변조기업발전조력정부상업세무은행정책선전및은행기업협업체결회의가일전에조정부중심에서거행됐습니다조인대상무위원회보조임이며조공상업연합회주석인리수옥이회의에출석했습니다정부직능부문금융기구민영기업및상회협회대표등도합100여명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회의에서연변조세무국3열군이실무조작사례와결부해부가가치세법을전문적으로해독하고연변조과학기술국3열군이혁신정립제운영과과학기술형기업인정정책을소개했습니다중국은행교통은행등5개금융기구에서사례로특세금융제품을소개하는한편용자자료준비신용체계건설등기업이관심을가지는문제를자세히설명했습니다현장협업체결절차에서공상은행과연변봄날미디어회사등10개은행과10개기업이대출여신협의를체결했는데총금액이2억8,806만원에달했고단일신용최고액이1억5천만원에달했습니다회의에서정부관련직능부문의대표및상업은행업무골관으로구성된봉사단이기업대표에게합법경영새세법적용자금조달실무등문제를둘러싸고직접기업의의문점을세심하게해답해주고정확히접목해어려움을완화시켜줬습니다다음단계연변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조당위조정부의사포질을단단히둘러싸고정부상업세무은행협력기제를지속적으로심화하며정기적으로정책선전용자연결과기업요구상처리활동을펼쳐양호한발전분위기를조성하는데조력하게됩니다다음소식입니다 IT 기술디지털본능특수교육지원수업활동이일전에훈촌시특수교육학교에서거행됐습니다활동은장촌시특수교육학교농안현특수교육학교사평시용문학교등성내여러유명학교의특수교육골간교원단체를초청해변경지역에서교육지원을전개했습니다이기간특수교육골간교원단체는훈촌시특수교육학교의정보기술건설디지털화교수운영현황에대해현지조사를진행하고변경특수교육학교의디지털교수에서존재하는부족점과발전수요를정확히분석했습니다또한양질의공개수업도전개하고특수교육학생들의심신특점과학습규율과결부해지능화개성화정밀화된혁신적인특수교육수업모식을선보였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훈촌시경신진조양촌은변경생태향촌특색변경안정과공고3대우세에입각해당건설을인솔로부축을지탱으로산업을핵심으로민생을근본으로삼으면서아름다운향촌건설을착실히추진해변강향촌진흥의생동한본보기로되고있습니다조양촌은경신진서부에위치해있는데세개의촌민소조가있고전촌호족인구는121명입니다길림성응급관리청훈촌시응급관리국양급책임단위의전폭적인지지하에조양촌에서는소규모관광업에초점을맞추고반산리별하늘민박태양광발전설비임대등특색산업대상을중점적으로구축해생태가아름답고산업이흥성하며백성이부유하고변강이안정되는협동발전의특색길을걸어가고있습니다 도양촌 향촌 관광의 핵심 양점으로서 반산리 별하늘민박은 편리한 교통 조건과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힘입어 숙박, 휴식, 체험을 일체화한 고품질 변경 캠핑 민박 집군을 구축했습니다. 우주선 모양의 민박을 특색 단체로 현대적인 조형으로 들쭉날쭉 배치하고 전면을 유리창으로 설계해 낮에는 푸른 산과 맑은 물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밤에는 침대에 누워 변강에 반짝이는 밤하늘 별을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여 자가운전 관광객, 친자 관광객, 촬영 애호가들의 인기 명소로 떠올라 촌집체 증수와 촌민 취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변경 소규모 관광업의 모범 대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의 조양촌은 산업이 흥성하고 활력으로 차넘치며 환경이 쾌적하고 아름다우며 봉사가 완벽하고 따뜻함이 깃들며 변강이 안정된 모습입니다. 다음 단계 조양촌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발전 수준을 부단히 향상해 향촌 진흥과 변강 안정 공고에 더큰 힘을 기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날의 훈춘시 청공회에서는 훈춘시 소방구조 대대와 연합으로 훈춘 삼원 채색강 유한회사에 가서 노동 보호와 안전 생산 전문 양성을 개최했습니다. 양성 현장에서 훈춘시 소방구조 대대의 선전 강연원이 기업의 일상 안전관리 핵심 요점을 둘러싸고 소방 안전 이론 지식을 보급하고 연기 위해성 화재 현장 대피 로선 저자세 탈출 젖은 수건 방호 등 자구조 상식과 탈출 금기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강사 시범 더하기 조는 실제 조작 방식으로 소화기 선정과 소화기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현장에서 대피 훈련을 진행해 기업 종업원들의 소방 안전 의식과 자구조, 자방지 능력을 증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춘시 제육소학교에서는 일전에 민법전 교정 진입 주제 법률 선전 강연 활동을 거행하고 교정 법치 교육을 깊이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법치 관념을 수립하고 자보 의식을 증강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알기 쉬운 언어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접근해 법률보급 선전을 전개해 학생들이 민법전이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활동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법치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알고 이해하며 준수하는 새 시대 훌륭한 소년이 되도록 인도함으로써 평안하고 조화로운 교정을 구축하는 법치 기초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조기업발전조력정부상업세무은행정책선전및은행기업협업체결회의가거행됐습니다 IT 기술디지털본능특수교육지원수업활동이일전에훈촌시특수교육학교에서거행됐습니다향촌진흥에초점을맞춰아름다운향촌건설전문안입니다오늘은경신진조양촌에서당건설로흥변부민을인솔해살기좋고일하기좋은향촌을건설하고있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조당위통전부조공상업연합회에서연변조재정국연변조세무국연변조과학기술국중국인민은행연변조분행과공동으로주최한연변조기업발전조력정부상업세무은행정책선전및은행기업협업체결회의가일전에조정무중심에서거행됐습니다조인대상무위원회보조임이며조공상업연합회주석인리수옥이회의에출석했습니다정부직능부문금융기구민영기업및상회협회대표등도합100여명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회의에서연변조세무국3열군이실무조작사례와결부해부가가치세법을전문적으로해독하고연변조과학기술국3열군이혁신정립제운영과과학기술형기업인정정책을소개했습니다중국은행교통은행등5개금융기구에서차례로특세금융제품을소개하는한편용자자료준비신용체계건설등기업이관심을가지는문제를자세히설명했습니다현장협업체결절차에서공상은행과연변봄날미디어회사등10개은행과10개기업이대출여신협의를체결했는데총금액이2억8,806만원에달했고단일신용최고액이1억5천만원에달했습니다회의에서정부관련직능부문의대표및상업은행업무골관으로구성된봉사단이기업대표에게합법경영새세법적용자금조달실무등문제를둘러싸고직접기업의의문점을세심하게해답해주고정확히접목해어려움을완화시켜줬습니다다음단계연변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조당위조정부의사포질을단단히둘러싸고정부상업세무은행협력기제를지속적으로심화하며정기적으로정책선전용자연결과기업요구상처리활동을펼쳐양호한발전분위기를조성하는데조력하게됩니다다음소식입니다 IT 기술디지털본능특수교육지원수업활동이일전에훈촌시특수교육학교에서거행됐습니다활동은장촌시특수교육학교농안현특수교육학교사평시용문학교등성내여러유명학교의특수교육골간교원단체를초청해변경지역에서교육지원을전개했습니다이기간특수교육골간교원단체는훈촌시특수교육학교의정보기술건설디지털화교수운영현황에대해현지조사를진행하고변경특수교육학교의디지털교수에서존재하는부족점과발전수요를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공개 수업도 전개하고 특수교육 학생들의 심신 특성과 학습 규율과 결부해 지능화, 개성화, 정밀화된 혁신적인 특수교육 수업 모식을 선보였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훈촌시 경신진 조양촌은 변경 생태, 향촌 특색, 변경 안정과 공고 3대 우세에 입각해 당건설을 인솔로 부축을 지탱으로 산업을 핵심으로 민생을 근본으로 삼으면서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 변강 향촌 진흥의 생동한 본보기로 되고 있습니다. 조양촌은 경신진 서부에 위치해 있는데 3개의 촌민 소주가 있고 전촌 호족 인구는 121명입니다. 길림성 응급관리청, 훈촌시 응급관리국 양급 책임 단위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조양촌에서는 소규모 관광업에 초점을 맞추고 반산이 별하늘 민박, 태양광 발전, 설비 임대 등 특색 산업 대상을 중점적으로 구축해 생태가 아름답고 산업이 흥성하며 백성이 부유하고 변강이 안정되는 협동 발전의 특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양촌 향촌 관광의 핵심 양점으로서 반산리 별하늘 민박은 편리한 교통 조건과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힘입어 숙박, 휴식, 체험을 일체화한 고품질 변경 캠핑 민박 집군을 구축했습니다. 우주선 모양의 민박을 특색 단체로 현대적인 조형으로 들쭉날쭉 배치하고 전면을 유리창으로 설계해 낮에는 푸른 산과 맑은 물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밤에는 침대에 누워 변강의 반짝이는 밤하늘 별을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여 차가운전 관광객, 친자 관광객, 촬영 애호가들의 인기 명소로 떠올라 촌집체 증수와 촌민 취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변경 소규모 관광업의 모범 대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의 조양촌은 산업이 흥성하고 활력으로 차 넘치며 환경이 쾌적하고 아름다우며 봉사가 완벽하고 따뜻함이 깃들며 변강이 안정된 모습입니다. 다음 단계 조양촌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발전 수준을 부단히 향상해 향촌 진흥과 변강 안정 공고에 더 큰 힘을 기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날의 훈촌시 청공위에서는 훈촌시 소방구조 대대와 연합으로 훈촌 삼원 채색강 유한회사에 가서 노동보호와 안전생산 전문 양성을 개최했습니다. 양성 현장에서 훈촌시 소방구조 대대의 선전 강연원이 기업의 일상 안전관리 핵심 요점을 둘러싸고 소방안전 이론 지식을 보급하고 연기 위해성 화재 현장 대피 로선, 저자세 탈출, 젖은 수건 방호 등 자구조 상식과 탈출 금기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강사 시범 더하기 조는 실제 조작 방식으로 소화기 선정과 소화기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현장에서 대피 훈련을 진행해 기업 종업원들의 소방안전 의식과 자구조, 자방지 능력을 증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제육소학교에서는 일전에 민법전 교정 진입 주제 법률 선전 강연 활동을 거행하고 교정 법치 교육을 깊이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법치 관념을 수립하고 자보 의식을 증강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알기 쉬운 언어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접근해 법률보급 선전을 전개해 학생들이 민법전이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활동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법치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알고 이해하며 준수하는 새시대 훌륭한 소년이 되도록 인도함으로써 평안하고 조화로운 교정을 구축하는 법치 기초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등 시간을 다투며 공사에 매진하는 들끓는 건설 전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류에 따르면 훈촌 봄의 국제 물류 비축 창고 단지 대상은 훈촌 봄의 국제 무역 유한 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것으로서 부지 면적은 37,200평방미터이며 주요하게 량곡 저장 창고, 물류 창고, 사무 정사 등 시설을 건설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수입 자원 가공, 다국 창고 저장 집산, 수출입 무역을 일체로 한 종합형 물류 가공 기지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는 구역 다국 물류 부대 시설을 완벽화하고, 훈촌 육상 변경 동상구형 국가 물류 중추 건설에 조력해, 동북아 경제 무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될 것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전문란입니다.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에 중대한 의 제2편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원한 습금형 정책의 중요 사상과 당정의 결책과 보치를 깊이 있게 관철 실시하는 중대한 조치이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이며 마음과 힘을 모으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며 여러 민족의 공동 번영 발전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수요입니다. 또한 전면적인 의법 치국 방침을 관철하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 사무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관건적 요구이며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화에 대처해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증강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6월 27일 당 창건 105주년 및 훈촌시 로감부 로인대학 건교 20주년 경축문예회보 공연이 거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훈촌시당이 조직부, 훈촌시당이 선전부, 훈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 훈촌시 로감부 봉사 중심에서 주최하고 훈촌시 로감부 로인대학에서 주관했습니다. 훈촌시 로감부 로인대학은 2006년 건교 이래 로인 교육을 심도 있게 발전시켜 왔으며 10여 개의 특색 전업을 개설해 천여 명의 로인 학원들이 이곳에서 즐겁게 배우고 배운 것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단연례 성주 나아가 국가급 문예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으며 성급 규모화 시범학교로 선정됐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우수 사생들을 표창 시상하고 선진 전형을 수립해 은발 세대의 분진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이어 다채로운 문예회보 공연이 정식으로 펼쳐졌습니다. 공연은 민족 가무, 기악, 태극권, 경극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족 성악반의 대합창 장백송과 대중국은 웅장하고 우렁찼습니다. 한족 성악반에서는 교가와 주제곡 찬란한 햇빛 아래에서를 불러 20년 교정 생활의 따뜻한 정을 담아냈습니다. 장고반의 나의 중화를 사랑한다는 힘찬 북소리와 아름다운 민악 선율을 선보였습니다. 학원들은 노래와 춤에 마음을 담아 가장 진실한 공연으로 당 창건 100여 년의 여정을 참여하고 로인 대학에서 보내는 충실하고 행복한 로후 생활을 토로했습니다. 앞으로 훈수시 로 간부 로인 대학에서는 로인들의

0: 감독관리 정책, 생산 능력 확대 및 품질 향상 특별 조치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세관 수출 관리 통제 관련 신규 규정, 세무기업 우대 정책, 화물 무역 외환 기초 규칙 및 변경 무역 편리화 부대 정책을 상세히 설명해 기업들이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내 안전 생산 전용 사례와 결부해 경시 교육을 전개하고 기업이 생산 경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 우환과 규정 위반 위험을 심도 있게 분석했으며 안전 생산 사업 표준과 시정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더욱 다졌습니다. 연일 훈수시 각 고중입시 시험장 밖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기다리면서 동행과 축복으로 수험생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데 이는 시험장 밖에 따뜻한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6월 29일 오전 10시 훈수시 제4중학교 동교구 시험점 입구의 양쪽 인행도와 길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무사히 시험을 마치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생화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10시 10분 시험이 끝나자 수험생들은 미소를 지으며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친구들과 나란히 걸으며 시험을 마친 기쁨을 나눴고 어떤 학생들은 오래 기다리던 부모에게 달려갔습니다. 꽃다발, 포옹과 축복이 어우러져 청춘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남겼습니다. 고중입시는 시작일 뿐이고 꿈은 끝이 없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선 모든 청소년들이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비가 오든 햇살이 비추든 용감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자신만의 멋진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날 훈수시 하남가도 영성사회구역에서는 당원자원봉사자 3장 및 영성선린자치대와 연합으로 환경위생정돈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무명도시 건설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활동에서 모두들 빨간 조끼를 입고 삽과 쓰레기 봉투 등 청소 도구를 들고 구석구석 쌓여있는 잡동사니를 하나하나 치우고 집중수거 운반해 사회구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의 쾌적함과 미관을 절실히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사회구역에서는 소구역 내 무질서한 적치, 녹지의 무단 경작 등 쉽게 재발하는 환경 난제를 대상으로 그물식 집중 정돈을 전개하고 상시화 무명도시 건설 자원 봉사 활동을 전개해 무명도시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려한데 따르면 이번 주 정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좀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0.5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0.7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비교적 평온하며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24도 내지 28도, 최저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17도 내지 19도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25mm 내지 40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8mm가량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훈수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강수 날씨가 많고 강한 대류성 날씨를 동반한 전둥 번개, 단시간 내 강한 강수, 우박과 전둥 강풍 등 기상재해 방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지 중소하천의 홍수, 산홍수, 지질재해에 대한 방어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면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므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행인은 교통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번 주는 강수량이 많은 편이므로 전간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 잡초를 제거하며 병충해 감축과 예방 퇴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 기분까지 축 처져 있지만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낮 기온이 오르면 집에만 앉아있기에는 아까워 야외 활동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활동하기에는 좋지만 기온이 높은 날에는 온몸이 나른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생활화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잠도 잘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날씨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춘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6도. 춘화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5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6도. 양포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7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7도. 병신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4도. 반석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6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8도. 영안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7도. 밀강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8도. 방천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3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발전도모대상추진새국면개척조문안입니다珲春봄해국제물류비축창고단지대상건설이순조롭게진척되고있습니다중화인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해독전문안입니다오늘은민족단결진보촉진법제정의중대한의의를방송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계획총투자가1억8천만원인珲春봄해국제물류비축창고단지대상이순조롭게진척되고있습니다대상건설현장에서는지게차크레인굴착기등각종건설기계가마력을다하면서굉음을내고용접구역에서는용접불꽃이사방으로튀는등시간을다투며공사에매진하는들끓는건설전경이펼쳐지고있었습니다류에따르면珲春봄해국제물류비축창고단지대상은珲春봄해국제무역유한회사에서투자건설한것으로서부지면적은 37,200 평방미터이며주요하게량곡저장창고물류창고사무정사등시설을건설하게됩니다대상이건설되면수입자원가공다국창고저장집산수출입무역을일체로한종합형물류가공기지를구축하게되는데이는구역다국물류부대시설을완벽화하고珲春육상변경통상구형국가물류중추건설에조력해동북아경제무역협력에새로운동력을주입하게될것입니다중화인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해독전문안입니다오늘은민족단결진보촉진법제정의중대한의의제2편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제정하는것은민족사업을강화하고개진할때고란습금형정석의중요사상과당정의결착화보치를깊게관철실시하는중대한조치이며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고중화민족공동체건설을추진하는절박한요구이며마음과힘을모으고중국식현대화를추진하며여러민족의공동번영발전을추진하는현실적인수요입니다또한전면적인의법치국방침을관철하고법치궤도에서민족사무관리체계와관리능력의현대화를추진하는관건적요구이며100년동안없었던큰변화에대처해중화민족의응집력을증강하는중요한조치입니다